0: 이거 산다고 산다고 하니까 저도 계산을 받고 있다가 저도 하나 마셔도 되나요? 막 물어보게 되는데 이런 문화 저희들 되게 많잖아요.
1: 그렇죠.
2: 한국에만 있는 문화 같아요, 그거는.
1: 그런 것 같아요. 여기서 잘한 친구들은 또
0: 별로 없어요.
1: 그런 건 없더라고요.
2: 맞아요.
1: 딱 엠보니일 하더라고요.
0: 이게 재밌는 게 뭐 그러니까 페이먼트가 따로 따라면 저희들이 불편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두 분이 오셨다가 젊은 친구들이 말씀하셨던 고 나이 때 페이 투게더 그러면 눈치 서로 간에 봐요. 투게더여서 한 명인데요. 네.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계좌번호 알려줘.
1: 바로
0: 보내줘요. 네.
1: 그 저희 달리기 하는 멤버들.
0: 네.
1: 저희가 신세계를 발견한 게 그때 뭐 계좌번호 요즘 페이 아이디 많이 하는데.
0: 맞아요.
1: 빔이라고 있더라고요. 이게 에포스에서 뭐 출자해서 뭐 만든 그런 결제 쉽게 하는 프로그램 같던데 그거를 한동안 많이 썼어요. 이거는 돈 보내기도 쉽고 아이디만 알면은 한국에 요즘 많이 있는 뭐 그런 카카오페이 보내기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기능들이 많아서 뭐 N분의 1 하기 뭐 이런 것도 있고
2: 맞아요. 그 안에서 다 그리고 여행 갈 때 뭐 이렇게 그 영수증 그거 업데이트 해놓으면은 몇 명인지도 써놓고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A를 내고 뭐 달디님이 B를 내면은 이게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. 그걸 알아서 해주던데요 거기서.
1: 그런 게 있더라고요.
0: 그러면 알아서 너는 다섯 모금 먹고 난 두 모금 먹었으니까
1: 뭐 기록하면 될 것 같은데. 저도 이게 젊은 친구한테 앱 개발한 친구한테 처음 듣고 지금도 쓰긴 써요. 많이 써봤습니다.
0: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었어요. 예전에 저는 이게 재밌는 게 어떤 커뮤니티에서 늘 막내예요.
1: 막내하니까 저도 어디 가서 막내 얘기 많이 듣습니다.
0: 근데 이게 보통은 이제 장유유서라고 그래서 또 한국 문화에서는 또 어르신들이 형님들이 보통 내시잖아요.
1: 많이 그러죠.
0: 예. 근데 이제는 좀 세대가 좀 바뀌어서 형님들이 사시고 또 아니면 또 어떤 그 조직 문화에서도 윗분들이 먼저 사시면은 식사는 그분들이 사셔도 이제 커피는 저희가 살 수 있는
1: 보통 그렇게 많이 하시죠.
0: 이제는 그렇게 해서 뭐 윗분들이라고 해서 구매해 주시면은 이제 저희도 이제 한번 이렇게 맛있게 먹었으면 또 그 다음에는 큰 거 아니더라도 또 그 다음 거는 저희가 또 살 수 있는 요새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좀 문화로 자리 잡히지 않았나.
1: 맞아요. 그게 서로 관계가 길게 가는데 좋을 것 같아요.
0: 맞아요.
1: 사실 뭐 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죠. 근데 꼭 항상 이렇게 사주시고 그거를 받아야만 되면은 또 그것도 나름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는 이유도 될 수 있더라고요.
2: 그럴 것 같아요.
0: 네. 그리고 이제 또 저는 가게에서도 맨날 보는 건데 빨리빨리.
2: 빨리빨리?
0: 그러니까 이제
1: 한국 문화
0: 오시잖아요 손님들이. 그러면 이제 뭘 고르실까 하는데 저 있는데 천천히 보세요 하는데 이제 오신 분들끼리 빨리 골라.
1: 맞아. 이거는 저도 그러니까 애랑 가면은 우리 애들은 또 신중하더라고요.
0: 네 맞아요.
1: 매일 결국은 똑같아요 맛있는 게. 늘 메뉴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으면서 저는 괜히 미안하니까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빨리 좀 골라 이렇게 잠깐만 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저만 마음이 급해지더라고요.
2: 제가 이걸 듣다 보니까 갑자기 하나의 또 어떤 전 밸런스 게임 같은 걸 좋아하잖아요. 하나 갑자기 질문이 생각이 났는데 해볼게요.
1: 네, 알겠습니다.
2: 그 저희는 다 종업원이에요.
1: 네.
2: 그리고 이제 손님이 왔는데 여기는 이제 스몰톡 문화가 좀 있잖아요. 근데 엄청 바쁜 상황이에요. 지금 뒤에 막 사람들이 줄을 서 있고 주문이 다 밀려 있고 저 혼자 일하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근데 이제 오셔가지고 스몰톡을 하기 시작해요. 그러면은 나는 커스터머 서비스를 해야 하니까 스몰톡을 이렇게 받아주겠죠?
1: 종업원이?
2: 나는 종업원이니까.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받아줬으면 이제 주문을 하고 파스를 해줘야 되는데 좀 이렇게 딜레이가 되잖아요. 그럴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까요?
1: 굉장히 어려운 밸런스인데.
0: 일단 허경환을 부를 것 같아요.
2: 왜요?
0: 언밸런스.
1: 언밸런스 이렇게.
0: 아 이건 밸런스 게임이 아니잖아요 지금.
2: 밸런스 게임이 아니네요.
1: 상황극.
2: 상황은 하나예요.
0: 저희는 맨날 있는 일이어서 이게.
1: 그렇겠다. 네.
2: 아니 네. 왜냐면 저는 한국에서는 오히려 스몰톡 문화가 없으니까. 맞아요. 그렇죠. 네. 사실 주문 같은 거나 뭐 커스터머 뭐 어디 리테일이든 뭐 그 얘기만 하고
1: 냉랭한 얼굴로.
2: 그러니까 포인트만 말하고 그냥 가시잖아요.
0: 그렇죠.
2: 그게 네.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효율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.
0: 저는 이상한 놈 됐었어요.
2: 왜요?
0: 아, 이번에도 한국 가서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하면은 그 한국에는 여기처럼 아침에 카페가 일찍 여는 데가 네, 없어요.
2: 네,
0: 그 다음에 또 맛있는 카페 찾아가야지 가는데 찾아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바리스타분 혼자 나와있어요. 그러니까 손님이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저 커피 한잔 주세요 해가지고 커피 마시고 있으면서 바리스타한테 저는 이제 스몰톡을 걸죠. 아, 뭔 어떻고 이 비닐 먹으면 어쩌고 하면은 아 세상 귀찮아.
2: 근데 이게 참 그럴 것 같아요. 근데 네.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를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. 근데 호주는 그러니까 오래 두 분은 오래 사셨잖아요. 그러면 서비스라고 하면은 그 스몰 톡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일까요? 이게
1: 카페는 모르겠는데 일반 민원 처리하는
2: 민원 처리는 뭐
1: 그런 쪽에서는 뒤에 줄이 서 있건 말건 스몰 톡 끝까지 하더라고요.
0: 네.
1: 자기가 좋아서 하는 것 같아. 그러니까 또 뒤에서 기다려주고 그게 네. 문화가 되어 있으니까 정말 답답해요.
0: 저희는 그러진 않고 저희는 이제 손님들 있으면은 익스큐즈 하고서 네. 이제 다음 분 또 받고 또 이제 다음 분 또 받고 근데 그때 그때마다 손님들도 이제 이해를 해주시는 게 그렇죠. 대부분 이제 뭐 이제 단골 문화다 보니까.
2: 그렇죠.
0: 야 바쁘니까 이제 다음 분 먼저 받아. 또 어떤 분들이 그룹이 왔는데 결정을 못 하잖아요. 줄은 서 있는데 아직 주문을 그러니까 빨리 고르라고 하는데 나 아직 못 고르고
1: 하라고.
0: 있어.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양해를 구해서 에. 정말 미안한데 그럼 뒤에 분 먼저 그렇죠. 잠깐 주문을 받아들여도 될까요?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융통성이라고 그렇죠. 이제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케이스의 융통성이 진짜 제로인 친구들이 있어요.
2: 그렇죠.
1: 끝까지 그냥 스몰톡 다 받아주고 네. 뒤에는 줄을 서던 말. 네.
2: 근데 또 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힘들어요. 같이 일하는 사람이. 네. 왜냐면 네. 나머지 일을 다 해야 하니까.
1: 그렇죠.
2: 그래서 참.
0: 그 책 중에서 제가 제일 재밌게 읽었던 김승호 회장님의 사장학개론이라는 책이 있어요.
1: 네네. 돈의 거기에, 속성 쓰신 분.
0: 네. 돈의 속성 쓰신 분. 거기에 그 시나리오가 그대로 나오는 게 하나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경제인대회 같은 데 가서 호텔을 가셨어요. 그럼 이제 세계 경제인분들이 쫙 오셔가지고서 라운드 테이블만 앉아있으면은 호텔에서 시간대별로 이제 음식이 나가고 그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.
1: 그렇죠, 그렇죠.
0: 그럼 이제 처음에 이제 물을 따라주는 거예요. 그럼 열 테이블에 한 명씩 붙어가지고서 열 테이블을 다 따라줘야 되는데 한 테이블에 어떤 한 직원이 너무 친절해. 어머 회장님 오늘 넥타이가 멋있으세요. 어머 사모님 뭐 스카프가 아름다우시고 네일 아트가 너무 잘 되셨어요 하니까 이미 열 테이블 다른 직원들은 다 끝났는데
1: 네.
0: 이 친구는 이제 세 테이블밖에 못 간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김성 회장님 그걸 딱 지적을 해가지고서 이 친구 하나 때문에 지금 열 테이블 남은 테이블 다 끝난 그 웨이터들까지 다 와서 그 친구의 남은 일곱 테이블을 빨리 맞춰줘야 되는 경우가
1: 아이고야.
0: 생기는 거예요.
1: 네.
0: 그래서 친하게 손님들한테 그 이렇게 너무 프렌들리하게 응대하는 건 너무 좋은데 이것도 똑같이 너무 과하면 네.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근데 이게 저는 알면서도 이제 직원분들한테 아니면 같이 일한 분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했는데도 안 되는 친구들은 아닌지
1: 또 강요를 못 하잖아요.
0: 네.
2: 그런데
1: 돌려서 얘기하지.
2: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서비스 직종이라면 서비스직을 하고 있는 거니까
1: 네. 네.
2: 뭐 일을 못 한다고 할 수는 또 없을 것 같지 않아요?
1: 그렇죠. 뭐 그렇긴 한데
0: 네.
1: 어쨌든 일은 해야 되니까 그 일의 진도가 느려지고
2: 느려지니까.
1: 그것 때문에 누군가 불편해하면은
0: 네, 같이 일하는 친구들까지도 불편해해요.
2: 맞아요.
0: 그래서
2: 맞아요.
0: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저희 팀원들한테도 네. 얘기하는 게 나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고 저 친구는 이런 장점이 있고 또 A라는 친구는 또 저런 장점이 있고 B라는 친구는 또 다른 장점이 있어요. 그러면은 그 장점이 있는 시간대에 잘 선별해서 아니면 그 포지셔닝을 맞춰가지고서 그 친구들도 잘 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좀 능력이지 않을까.
1: 매니징의
0: 네.
1: 영역.
0: 네. 네. 그래서 그렇게 설명해 가면서 어떤 직원분들은 사장님 쟤 진짜 왜 쓰는 거예요? 미쳐버리겠어요. 막 그래요. 네. 그러면은 아, 얘 친구는 그래도 이건 잘하잖아.
1: 네. 네.
0: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사람만 또 쓸 수 없으니까. 네. 또 한 매니저를 포지션을 해서 오신 분들은 또 그런 얘기도 해요. 아 요새 친구들 못하겠어요. 뽑아놓으면 뭐 힘들고 뭐뭐 아,
1: 그렇죠.
0: 진짜 너무 막 아 얘네들 데리고 못하겠어라고 하는데 이제 저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런 친구들 데리고 같이 하는 게 본인 역할이에요.
1: 그렇죠.
0: 네, 그래서 그걸 그냥 받아들이세요. 네, 그래서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.
1: 자 우리 빨리 문화를 얘기했죠.
0: 네. 이제 노래 듣고 올 때가 된 것 같네요. 네. 네. 저희 심정이 다 비쳤나 봐요.
2: 지금 빨리빨리 노래 듣고.
0: 네. 네. 다 비쳤으니까 다비치에 빨리빨리 듣고 오겠습니다.
1: 네.

0: Alive 90.5.
1: 네, 빨리빨리 노래 겁나게 빨리빨리 듣고 왔습니다. 네, 아유. 노래 듣는 동안에 저희 지금 열띤 토론이 있었어요.
2: 얘기도 빨리빨리 하고 있었어요.
1: 네, 일단은 다음 순서로 넘어가면서
2: 네.
1: 그 훈민정음 게임이라고 우리 PD님이 정해주셨는데
2: 이건 전 처음 보는 게임인데요?
3: 네, 신희준님이 잠깐 아이디어를 주셨길래 네. 제가 제안을 드린 건데 네. 지금 그 다음 주제부터 얘기를 해주시죠.
1: 그다음 주제요? 네. 아, 교민 혼합 영어?
3: 네, 혼합 영어.
1: 아, 이게 쿠퍼 왔을 때 저희가 약간 영어를 섞어 쓰는 게 있잖아요.
2: 쓰죠.
1: 네. 네. 뭐 이거 컨펌했어?
2: 네.
3: 네.
1: 뭐 나 이거 픽업해 와야 돼.
2: 그렇죠.
1: 네. 뭐 이런 거 있어서 그런 거 많이 쓰지 않나요?
2: 네. 맞아요. 많이 쓰죠. 뭐 특히 애들하고 얘기할 때.
3: 맞아요. 네.
2: 거의 뭐 다 단어들은 영어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혹시 못 알아들을까 봐 한국 단어를. 근데 알게 모르게 여기 살면서 영어도 네. 안 되고 한국어도 안 되니까 그걸 적절히 섞여가지고 네.
3: 맞아요, 맞아요.
2: 조사나 뭐 어미는 전부 한국말이 나오고 뭐 단어들은 한 단어씩 이렇게 영어 단어가 들어가는
3: 네.
2: 아는 단어만.
1: 네. 제가 이제 호주 오기 전에 옛날 한국에 있을 때 그 잘 몰랐을 때 네. 그때 그 가수 김현정 씨가 방송하다가 잠깐 사라져가지고서 미국에 어학연수 간 적 있어요.
2: 네.
1: 그리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한국에 와서 어학연수 왔다 갔다 와서 이제 다시 방송에 나왔는데 자 그럼 영어가 많이 늘었어요 그랬더니 그 믹스된 영어.
2: 아.
1: 근데 그 중에 하나 예를 보여줬던 게 뭐 많이 늘었죠. What time 어디서 만나 이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아, 우리는 여기서 그런 얘기를 안 쓰잖아요.
3: 안 쓰죠.
1: 근데 아 되게 그때 당시에 너무 신박했던 거예요. 아직도 기억이 나서.
2: 네. 네.
1: 그래서 그렇게 써놨는데 또 여기 있으니까 그런 거를 애들이 많이 써요.
2: 애들.
3: 그럼요.
1: 네.
2: 한국말
1: 섞어서
2: 배웠으니까.
1: 네.
3: 제가 들었는데 이제 일을 하는 친구가 여기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을 하잖아요. 여기서.
2: 네.
3: 근데 이제 한국인들이 이렇게 모여 그러니까 한국인 애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그러니까 한국인 애들이 있고
2: 네.
3: 영어만 쓰는 어떤 애들이 있어요. 그러면 그룹이 한 3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.
1: 네.
3: 그럼 2명이 한국인이니까 영어로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한국어를 하나씩 쓴대요. 그러면서 어느 순간 모든 센텐스가 다 한국어가 된대요.
2: 그래요?
3: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친구는 한국어를 못 알아듣잖아요.
2: 네네.
3: 그래서 이 친구한테는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루드한 거죠.
2: 그 루드하죠. 네.
3: 근데 이 친구들은 자기 언어니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얘기를 하는 어린 친구들이 되게 많대요. 그게 한국, 그러니까 학교에서 많이 그런 경우가 많대요. 그래서 근데 그거를 이제 자기가 무례하다고 느껴가지고 일부러 안 쓰는 친구들도 있는데
2: 네네.
3: 그런 거에 대해서 아예 생각이 없어서 쓰는 친구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. 얼마 전에 그 친구 20살인 친구한테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아 여기도 그런 문화가 또 있을 수도 있겠다.
1: 네.
3: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
1: 있어요.
2: 그래요?
1: 저희 애들끼리도 얘기하는 거 보면은 좀 이렇게 얘는 뭐야? 네, 분명히 여기서 태어났는데
2: 네. 네,
1: 한국말 할 거 다 하면서 영어랑 잘 섞어가지고서 적절하게 네. 그 다음에 저번에 한번 말씀 나눴는데 ing 잘 붙여요.
3: 맞아요.
1: 네.
2: I'm mugging.
1: 네, 맞아요. 진짜 이게 되게 웃겨요. 그런 거를 너무 자연스럽게 하니까 듣다가도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요. 네,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많았고 그 다음에 저번에 쿠퍼가 얘기했을 때 또 하나 재밌었던 게 한국 사람들만 쓰는 한국 영어가 있어요.
2: 콩글리시.
1: 콩글리시.
2: 네,
1: 네. 네. 저는 쿠퍼가 형님 콩글리시가 있어 그러는데 콩글리시가 영어인가?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.
3: 맞아요.
2: 콩글리시도 네. 사실 뭐 브로큰 잉글리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던데.
1: 네.
3: 저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저도 모르게 남들이 다 쓰니까 따라 쓰다가 네. 이제 영어를 좀 쓰고 다시 한국을 갔어요.
1: 네.
3: 여동생이 있거든요. 여동생이랑 막 얘기를 하는데 동생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. 뭐 얘기하다가 아 플러스 알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.
1: 네.
3: 근데 플러스 알파라는 말을 여기 사람들은 모르거든요.
2: 아 그래요?
3: 네. 그러니까 플러스는 플러스고 알파는 알파지. 그러니까 알파 자체가 플러스의
2: 개념이
3: 개념인데 왜 거기서 플러스 플러스를 쓰냐는 거예요.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. 인도 난 브레드. 그런 난이 브레드란 뜻인데
1: 네.
3: 거기다 난 브레드를 쓰는 그런 거랑 같은 개념인 거죠.
2: 아 플러스 알파가.
3: 그쵸.
2: 생각도
3: 저도
2: 안
3: 처음 들었어요. 네.
1: 멜번에서 빵 사면은 번번인데.
3: 멜번 멜빵빵.
1: 저희 그 아무튼 한국인 영어 라디오.
3: 그쵸. 라디오 있죠.
2: 네. 근데 아까 여기 얘기했던 그 타이틀도 그렇게 돼 있네요. 훈민정음 게임을 하면서 돼 있네.
3: 맞아요. 왜냐면 제가 이게 사실은 술 게임이에요.
1: 아, 그럼 뭐라 그래야 돼 한국말로?
2: 놀이.
1: 그렇죠. 국민적인 놀이, 놀이. 놀이를 하면서.
2: 그렇죠. 그럼 어감이 안 사는데.
3: 술놀이, 술놀이.
2: 술놀이.
1: 어감은 안 사는 또 이렇게 샤피디만 하니까 약간 흥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.
3: 네. 그래서 아무튼 이거 주제를 얘기할 때 그래서 주제 얘기할 때 그래서 네. 이 훈민정은 놀이를 한번 해보면서 오, 얘기를 네, 하면 네. 좋겠다. 그러니까 저희는 그 영어를 쓰면 안 되는 거죠.
2: 지금부터?
3: 네. 이제 신혜주님은 아~ 아예 못합니다. 말을 진행을 못해요.
2: 그런가?
1: 제가요?
3: 네.
1: 왜 못하죠?
3: 지금 영어 빼고 이제 진행해 주세요.
1: 아 그러네. 여기 지금 네. 다 얘기해야 될 게 영어예요. 네. 아 훈민정음 게임이 아니라 훈민정음 놀이가
3: 탈락.
1: 아 그런 거였구나.
3: 그렇죠.
1: 아 저는 잘못 이해하고 이 영어 단어의 고유 단어들이 있거든요.
2: 예.
1: 예를 들어 가지고서 뭐
3: 피아노.
1: 피아노. 그럼 이거를 한국말로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까? 순수 한국말.
3: 건반, 건반.
1: 아, 건반이 있네.
3: 건반.
1: 네.
3: 건반.
1: 네. 또 이제
2: 피 오, 잘한다.
1: 네. 피자.
3: 피자?
2: 접자 반대말?
1: 예, 네, 인생이 폈어요. 예, 네, 피자는 한국말로 오,
2: 둥근 토마토도 안 되는구나.
1: 토마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생각이 토마토. 난 거예요. 저는 피자를 써놓은 게 서양식 부침개.
3: 그러네. 서양식 부침개.
2: 난 소스도 안 되고 뭐라 그래.
3: 달리님 할 말이 없으십니다.
2: 올라간 거를 표현을 해주고 싶은데 그냥 부침개가 아니고
1: 지금 그렇다 하다가 또 얘기하려면 토핑이 나오고
3: 또 그러니까. 토핑.
1: 그 다음에 토마토 얘기했으니까 진짜 토마토도
2: 토마토.
1: 네. 순수한 거 말로 뭐라고 설명해볼까요 이거를.
2: 채소도 아니고 과일도 아닌 빨갛고 동그란
1: 빨갛고 동그란
2: 약간 달콤 새콤한 네. 과일
3: 울퉁불퉁 멋진 몸매
2: 오
3: 에 과일
2: 멋쟁이
3: 예
2: 멋쟁이 친구
3: 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
1: 갑자기 동요까지 나왔습니다.
2: 멋쟁이 아이
1: 그러면 또 이제 밀크쉐이크.
2: 아
3: 그건 우유.
2: 우유. 아, 우유를 저 사람한테
1: 우유 우유 뭐 얼음 가름 음료? 예, 네, 뭐 혼자서 생각을 해본
3: 그렇죠.
1: 거예요.
2: 굉장히 네. 뭐 저희 북한말 맞추기 하는 거 같은데.
1: 그러니까 아 이렇게 보니까 또 이거는 한국 순수한 우리말이 아니라 이건 북한말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.
2: 어쩔 수 없이 한자가 들어가잖아요.
3: 네,
1: 그렇죠.
2: 한자는 또 너무 자연스럽게 쓰고 네. 있고.
1: 그러면 햄버거.
3: 햄버거는
2: 고기 다짐이 야채와 함께 들어간 빵.
3: 빵, 빵은 한국어죠?
2: Safe.
1: 빵은 한국어죠.
3: 근데 이제 뭐가 한국어인지 뭐가 영어인지 이제 분간이 안 됩니다.
1: 제가 중심을 잘 잡고 있을게요. 한번 던져보세요. 네, 그럼 햄버거는 그렇게 되고 프라이드 치킨.
3: 튀긴다. 그건 쉽다.
1: 아 튀긴다.
3: 튀긴다.
2: 그렇지.
1: 그러네. 저는 이거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했죠. 제가 이따가 기름에 튀긴 조각난 닭이라고 적어놨어요. 그럼 어려운 거 하나 가볼게요. 카페인.
2: 이거는
3: 아 그거는 들었어요. 네. 그 커피가 이 조선말로 갑이라고 하잖아요.
2: 아 그래요?
1: 그래요?
2: 네. 처음 들었어요.
3: 그렇대요. 다월드님이 모르시는
2: 갑이?
3: 것도 있네요. 네.
1: 갑이는 갑이. 조개 얘기할 때 하잖아요.
2: 조갑이, 조갑인데. 네.
3: 찾아보세요. 조선말로 갑이라고 한대요. 그래서 카페인은
2: 카페인?
1: 그러니까 조선말로 가니까 아 북한에서 아 그렇네요. 가베 또는 가비라고 하는데요. 조선 시대에.
2: 조선 시대 때.
1: 네.
3: 아마 조선말 쓰면은 될 것 같은데. 모든 단어를.
1: 그러면 북한 말이네요. 예. 네. 아 이거 커피는 커피라고 치고. 자 카페인.
3: 자극제.
2: 자극제.
1: 예. 네. 그러네.
2: 뭐 각성제가 각성제. 있는데 근데 또 한자가 들어가니까.
1: 네. 그럼 저는 뭐. 심장 뛰는 자극제.
3: 그러면 되는.
2: 달리기인가?
1: 예, 네, 그거 있고. 자, 케이크.
3: 케이크.
2: 서양 빵?
1: 엄밀히 얘기하면 케이크에는 이스트가 안 들어가니까 빵이 아니에요.
3: 전문적이네요. 이게
1: 사람들이 네? 많이 물어보는 게 케이크 살 때 네. 안에 빵이 무슨 맛이에요라고 물어보잖아요.
3: 네.
1: 어, 빵은 이스트가 들어간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간.
2: 네,
1: 그래서 발효가 돼서 구워진 게 빵이라고 하고요.
3: 네.
1: 그다음에 그 케이크 안에 들어가는 스펀지라고 하잖아요.
3: 네.
1: 그것들은 다 과자류예요.
2: 과자? 아, 그래요?
1: 네, 아~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간 화학 그 파우더가 들어간 과자류로 네,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그렇게 나눠지는
3: 케이크 과자구나.
1: 네, 신의진의 TMI였습니다.
2: 좋은 거 배워갑니다.
3: 어, 지금 네. 되게 전문적이어 보였어요.
1: 네, 아 그러면 네, 자 케이크.
2: 그러면은 과자네요?
1: 네.
3: 달달한
2: 달고
3: 폭신한
2: 폭신한
3: 과자.
1: 어, 그러네. 저는 그냥 심플하게 밀가루 떡이라고 적었는데.
2: 떡은 아니죠.
1: 생각해보니까 또
3: 아니,
1: 그러네.
3: 아니 스시로를 김밥이라고 하는 거랑 같잖아요.
2: 그치.
1: 아 그렇구나.
3: 떡은
1: 네.
3: 아니죠.
1: 이건 좀 어려워요. 볼펜.
2: 볼펜?
1: 네.
2: 근데 뭐 한자를 쓰면은 뭐 필기도구 정도가 어. 되는데.
1: 아 필기도구네. 어.
3: 서양식 붓?
2: 서양식
1: 붓.
2: 어, 구슬 달린 붓.
3: 구슬 달린 붓.
1: 어. 오, 야, 구슬 달린 붓. 어, 이게 너무 좋은데요? 예.
2: 어.
1: 네. 야,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스티커.
3: 스티커?
2: 어.
3: 찍찍이.
2: 찍찍이?
1: 어.
3: 아, 찍찍이는 네. 그건데 벨크로를
1: 어, 잠깐 판박이가 우리나라 말인가? 판박이?
2: 판박이.
1: 판박이. 옛날에 껌 사면 이렇게
3: 맞아요.
1: 하는 거 있었잖아요.
3: 네, 스킨에 붙이는 거.
1: 예. 네. 뭐 그런 정도로 한번 생각을
2: 붙임 아. 붙임 종이.
3: 어. 근데 저희 훈민정음으로 네. 그 라디오 방송 녹음하면 제가 봤을 때 한 2시간 내내 지금 같은 주제 얘기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. 단어가 너무 길어져가지고
2: 그렇죠.
1: 네. 아 그러네요.
2: 아 훈민정음 네. 그렇죠.
1: 갑자기 사행스가 떠오르셨나요?
2: 아니요, 제가 예전에 그 프로그램 중에 아래 한글 말고 훈민정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.
1: 그렇죠. 네.
2: 근데 맞아요. 아래 한글한테 져서 없어졌어요.
3: 어.
1: 네, 양육관식에.
3: 저 친구가 여기 호주 사람이니까 뭐 하다가 뭐 예를 들어서 바나나를
2: 네.
3: 영어 한국어로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. 오. 그래서 내가 바나나가 바나나다.
2: 갑자기 맹구 공부를 했어요.
3: 근데 제 말을 안 믿더라고요. 제가 한국어 지식이 부족해서 그 단어를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
1: 나중에 그것도 얘기해도 되겠네요. 만국 공용어.
3: 그게 뭐예요?
1: 바나나는 바나나잖아요.
3: 그쵸? 맞아요.
1: 네, 고유명사니까. 어 그런 것도 재밌겠네요. 나중에 얘기해 보면
2: 엄청 많죠.
3: 많을 네. 것 같습니다.
1: 네, 그러면은 이제. 여기까지 한번 저희가 달려보고요. 끝이 없을 것 같아서.
2: 어렵다. 네.
1: 이렇게 보니까 또 호주 속에 한국인만의 문화가 이렇게 이러한 완벽한 영어는 아니더라도 또 우리끼리는 또 이렇게 재밌게 놀 수 있는
2: 그렇죠.
1: 또 완벽한 통하는 언어인 것 같은 네,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.
2: 네.
1: 또 얼마 전까지는 우리 노래였지만 이제는 또 K-POP 또 이라는 것도 있고 네, 참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달리는 수다방 이만 맞춰보면서 아주 고전적인 전형적인 한국어 노래 이날치 범 내려온다 듣고 오겠습니다. 네.

0: Thanks for listening to Alive 90.5. If you enjoy the service Alive provides to the community, then why not become a member of the station today? Head across to our website, alive905.com.au, scroll down the page and click on the general volunteering link to download a membership application. Become a voice of the community with Alive 90.5.
1: Alive 90.5. Five.
2: 네, 노래 듣고 왔습니다. 4부는 함께하는 시즌이 커뮤니티 소식으로 함께해 볼게요.
3: 유후!
2: 네, 아, 유쾌한 연극 드디어 다음 주죠?
4: 드디어!
2: 아. 다음 주 금요일이랑 토요일.
5: 네, 그렇죠? 금요일 저녁 7시, 토요일 3시 저녁 7시.
2: 맞아요. 그래서 저희가 계속 프로모팅을 하고 있었지만 네. 드디어 다음 주에 혹시 두 분 보러 가실까요?
3: 네. 저는 가는 걸로 돼 있었잖아요.
5: 네네, 저도... 제 시간이 아니라 네. 이제 아이들의 시간을 맞춰서 같이 가고 싶어서
3: 네. 네.
5: 아직 티켓팅은 못했지만 네. 네. 진욱 대표님께 양해를 구해놨습니다.
3: 네. 우리 저기 청취하시는 분들 뽑으셨어요 혹시?
2: 아, 네. 저희가 인스타그램에 공지를 해놨었고 이벤트 공지를 해놨었고 저희가 2부 마지막에서 제가 발표를 해드릴 와. 예정입니다. 네.
3: 두고두고두고두고
5: 아니 근데 많이 써주셨어요.
2: 참여율이 높았어요.
5: 네.
3: 점점 유명해지는 건가요?
2: 네, 준비하세요.
5: 네, 참여율이 굉장히 뜨겁네요.
2: 네, 네. 그렇죠. 그래도 많이 그래도 인플루언서 도움도 많이 받고.
3: 그렇죠.
2: 다음에도 누구 또 초대해가지고.
5: 네, 잘 섭외하도록 하겠습니다.
3: 네,
2: 신희준님 뭐, 네. 역할.
3: 뭐 우리 쿠퍼 계속 와도 될 것 같아요.
5: 거기는 이제 밥도 퍼야 돼서.
2: 그리고 다음 소식 제가 알려드릴게요.
3: 네.
2: 비비드 시즌이 지금 아주 성행하고
5: 한창 중. 네.
2: 네. 6월 13일까지인데.
3: 네.
2: 저는 이번 주 주말에 친구들이랑 가기로 했습니다.
3: 이거 드론 며칠 전에 난리가 났었다고.
5: 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었어요.
2: 네. 네.
3: 드론 87대 9대 정도가 올라가다 떨어졌대요.
2: 장관이었겠네요.
3: 그래서 드론 쇼를 아마 잠정 중단한다. 뭐 이런 뉴스도 제가 본 것 같았는데.
2: 제가 가져온 게 오늘 드론 쇼였는데.
3: 정말 쇼를 했어요.
5: 네, 그 드론 쇼 드롭됐네요.
3: 다행히 네. 뭐 다친 사람까지는 안 나왔는데 이게 그 쿼크베인가 그쪽에 네. 막 떨어져서 물로도 들어가고 해가지고 거기 사람도 많고 하니까 드론이 또
2: 비싸지 않나요?
3: 비싸기도 비싸지만 안전사고
5: 네.
3: 되게 크거든요. 이게 보기보다
5: 우스갯소리로 예전에 저거 내 머리 하나 맞았어야지 내가 이제 나라에서 보조금도 받고
3: 아유 큰일 납니다.
2: 그 드론쇼도 드론도 저희 세금 아닌가요?
3: 그렇죠.
5: 비비드 자체가 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
2: 그러면 저는 제가 쓴 세금을 다시 즐기러 가야겠네요.
3: 가셔야죠. 떠야 될 텐데.
2: 맞아요.
5: 그 세금도 금색인가요?
3: 네.
5: 아니 저는 요번에 시티를 나갔다 왔어요.
2: 네.
5: 그 이제 ICC에 보면 이렇게 푸드 박람회가 했었거든요.
2: 네.
5: 그것 때문에 이제 초청장 있어서 하나 갔다 왔는데 그 달링 하버 이렇게 쫙 가보니까 예전 생각 나더라고요. 저희는 아이들이 어렸을 땐 비비드 때 항상 나갔는데 요번에 네.

0: 거기 또 뭐 조형물들 이런 것들이 물 위에 엄청 많은 거예요. 그래서 그거 보고 나서 아 맞네 비비드였지.
1: 맞아.
2: 맞아요. 그 할 때쯤 되면 다리도 하나 놓아서 걸어갔던 거.
0: 뭐 이것저것 되게 네. 많았었어요. 네.
1: 근데 예전에는 다 무료 관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80% 90%만 무료고 나머지는 좀 유료 관람 입장으로
0: 그게
1: 있더라고요.
0: 어떻게 됐었냐면요. 처음에 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비비드 시작했을 때 네. 그때는 뭐 체스우드 스테이션 네. 어디 어디 해가지고서 정말 많은 장소에서 하고 그 타롱가주 동물원 네. 여기서 됐는데 유료가 꽤 많았어요. 그때 당시에도
1: 아 그때가 더 많았나요?
0: 네, 더 많았었어요. 아. 그래서 제가 굳이 저희 아내가 유료를 보러 가는 거예요. 애들 데리고 아이고. 재밌다고. 근데 야 똑같은 그냥 불쇼인데 불빛쇼인데 네.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불빛 놀이. 그건데 굳이 돈을 내고 가야 되나? 네, 라고 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게 점점 예산 때문에 없어져서 체스도 이런 데는 이제 안 하고요.
2: 이제 시티만.
0: 예, 네. 시티만.
1: 네. 그래도 이번에 작년에도 그랬고 이번 연도에는 이제 내일 가봐야 알겠지만 이게 워크처럼 해가지고 안내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. 이걸 네. 따라가세요, 따라가세요. 이런 화살표 방향이 있는데 좀 특이하게는 작년에부터 그 푸드트럭이 엄청 맛있어졌다고 하더라고요.
2: 맛있어졌다고?
1: 맛있어졌다고. 그래서 퀄리티가 높아졌다. 왜냐면 이스터쇼 때도 저는 한 자주 갔었는데 사실 이스터쇼에 음식이 되게 비싸기만 하고 맛이 그렇죠. 없거든요. 근데 비비드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이번에는 그 퀄리티 자체가 되게 높아져가지고 특히 바베큐랑 숯불 구이 꼬치가 있대요. 네. 그게 정말 맛있다고 지금 그러네요.
0: 이스터쇼는 좀 말씀하셨는데 푸드트럭 이런 게 약간 고인물이에요.
2: 그렇죠.
0: 안 바뀌어요.
2: 그러니까 뭐 가든 사람만 가고 네. 그분들이 또 이 행사도 가고 저 행사도 가고 계속 다니니까
1: 네. 그래서 계속 맛없는 음식이 돌아다녔나 그렇죠. 봐요. 근데 이번에 퀄리티가 좋아졌다고 하니까 와서 가서 한번 저도 네, 한번 해보려고 네,
2: 드시고 맛있으면 알려주세요.
0: 네, 보러 가시는 게 아니라 음식을 드시러 가시는
1: 걸로. 저는 먹으러 갑니다. 먹고 즐겨야 되니까.
0: 그렇죠. 먹고 즐기는 거죠. 네.
2: 그렇죠. 그렇죠. 금강산도 식후경.
1: 식후경 네. 맞아요. 그래서 푸드트럭이 있는 데가 비비드 파이어 키친이라고 해가지고 스타게이저 론 앳 그 바람가루에 있는 바람가루? 스타게이저에 있고 그리고 트런쇼는 원래 일요일이랑 웬스데이만 한다고 했었는데 안타깝게 됐네요.
2: 웬스데이 웬스데이 아닌데 처음 첫날께 떨어졌다 그랬어요. 그래서 잠정 중단 뭐 뉴스에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.
0: 네.
1: 그렇군요.
0: 라이브 드론쇼 한번 보고 싶었는데
1: 근데 한국에서도 많이 하잖아요. 한국에서 보셨어요?
0: 한국에서는 너무 크게 하는데 저는 볼 일이 없었으니까요. 네, 항상 유튜브에서 있는 영상으로만 접해봤죠.
2: 평창
0: 네.
2: 평창 때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.
0: 그때 드론이 뭐 천몇백 대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갔잖아요.
2: 한국의 기술력도 한번 네. 선보이고
0: 왜 그런지 알았다.
1: 뭐요?
0: 드론이 왜 떨어졌는지 알 것 같아요.
2: 왜요?
0: 호주 인터넷이 너무 느려. 아,
1: 그래서 커넥션이 안 좋았나?
2: 커넥션 얘기했었어요. 네. 실제로.
0: 왜냐면 드론은 사실 그게 하는 게 다 그 GPS잖아요.
2: 네. 뭐 신호 문제가 있었다고. 네. 날씨도 안 좋기도 했고.
1: 저희 맞아요. 비웠으니까.
0: 그것도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카드 기기가 너무 느려지는 거예요. 그게 다 와이파이로 되는 거거든요.
2: 네네.
0: 그러니까 지금 너무 느려요 이게.
2: 그 네. 심카드 꽂는 걸로 바꿔야 되겠네요.
0: 아, 그거 꽂으면 그건 4G로 되는데 네. 똑같아요. 느려요. 지금 저희 문제가 되게 많아요.
2: 그 스트라로 바꾸면 안 되나?
0: 스트라로 했다가 네. 이제 나중에는 이제 보는 폰으로 했다가
2: 그건 좀 느리죠.
0: 네, 그랬다가 그것도 느려서 이제는
2: 터서
0: 뭐가 텄어요. 네, 뭐가 텄다고 해서 턴 것도 네. 했는데 네. 아, 튼 게 약정이 아직 안 끝나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네, 혼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
2: 그러게. 저희도 한 번씩 카드가 느려지긴 해요.
0: 네.
2: 그냥 가시라고 다음에 연락. 우리는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.
0: 근데 저희는 뒤에 줄 서 있는데 네. 오늘도 어제도 그랬어요. 딱 카드 계산했는데 20몇 초 걸려요.
2: 그러면
0: 그러니까 진짜 이게 막 와.
2: 빨리 훈련 좀 시켜야 되겠는데. 네.
0: 다비트 노래 들려줬어야 됐네.
1: 아니요. 오히려 마음가짐을 좀 바꿔 주시면 돼요.
2: 어떻게요?
1: 왜냐면 저도 그런 적이 많거든요. 그러면 그때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제 쉬는 시간. 그냥 이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시간. 이러고 그 20초 동안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죠.
2: 사장님은 애타죠.
0: 그렇죠. 우리는 그 20초 동안 뒤에 손님이 줄 서 있다가 안 되나 보다.
2: 앞집이 없으면 되는데 앞집도 있고 옆집도 네. 있고 하니까.
0: 네.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아이 참 어쩌면은 진짜 아니 너무 느려서 근데 인터넷이.
1: 아 근데 한국에 살다가 여기 오시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여기만 사신 분들은 그 인터넷의 느림을 아실까요? 알죠, 알죠. 아실까요?
0: 그냥 이게 아니, 일상이잖아요.
2: 예전보다 빨라졌다고 아시는 거죠.
1: 네. 아 빨라졌다고?
0: 그건 인정해줘야 돼요. 옛날보단 빨라졌어요.
1: 옛날엔 얼마나 느렸던 거예요?
2: 제가 처음 와가지고 정말 한국물로 가득 차 있을 때 네. 집에서 인터넷으로 애들 영화를 보여주겠다고. 아, 700메가짜리 보뇨 네. 뭐 벼랑이 언덕 보뇨가를 네, 네. 다운을 받았는데 하루 종일 걸리고.
0: 네 맞아요.
2: 그 한 달치 용량을 다 잡아먹고. 네.
1: 요거, 보셨어요?
2: 요거 엄청 보긴 봤어요.
1: 네. 아 다행이다. 그러니까 다행이다.
0: 영화를 볼 때 바로 틀면 그때는 안 되고 다운을 받아서 봐야 되는데 아침에 다운 받아놓고 나가요.
2: 와 하루 종일.
0: 그다음에 저녁에 와서 이제 그걸 틀어서 보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진짜로.
1: 그렇군요.
0: 네. 그거에 비하면 많이 빨라진
2: 엄청
0: 건데.
2: 빨라졌죠.
0: 네.
1: 저도 매주 느껴요. 그 저희 유튜브 업로드 하잖아요. 웃지요.
0: 업로드가 되는 거죠.
2: 비비비비비.
0: 아, 네 언젠간 빨리 되는 그런 날이 있을 거라는. 꿈을 꾸면서 네.
1: 언젠가 빨라지겠죠.
0: 네.
1: 아 저희 오늘 비비드 얘기해봤는데 밤하늘의 별도 예쁘게 보시라고 노래도 맞는 비슷한 선곡으로 준비해드렸습니다.
2: 시아 PD님은 괴로우실 것 같아.
1: 왜요?
2: 이거 미녀는 괴로에 나온
1: 아 맞아요.
0: 아 그래요?
2: 네.
0: 저는 당신이 예쁘다 그래서 유미 그런 줄 알았어요.
2: 이게 김아중의 캐릭터 유미.
1: 맞습니다. 그래서 유미님의 별 듣고 오겠습니다.
2: 네. 네.

0: Live 90.5.
1: 네, 4부의 마지막 코너로 돌아왔습니다.
2: 네.
1: 아, 저희가 이 코너에서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벤트를 몇 개 열고 있었는데 네.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하는 그
2: 이야.
1: 맞습니다. 아, 사실 여러분이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해주셔가지고
2: 네.
1: 많이 다 드리고 싶었어요.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저희가 한정된 선물이 있다 보니까 네. 저희가 마지못해 이렇게 몇 분 추첨하게 되었는데
2: 네.
1: 제가 뽑은 기준을 그래도 말씀드려야겠죠. 뭐 독자적으로 뽑으셨다고 하지만 나름 그래도 열심히 댓글을 써주시고
2: 네.
1: 그리고 저희를 팔로우 해주시고 그 기준으로 먼저 뽑아드렸습니다.
3: 저때 꾸알 해주신 분들?
1: 네, 맞습니다. 네, 그래서 아주 까다로운 선정으로 이제 뽑히신 분이시고요. 일단 티켓이 저희가 유쾌한 유령 다음 네. 주 금요일 토요일 날 하는 티켓이 있죠.
2: 네.
1: 6장이 총 있었는데 일단 처음 두 장은 저희 처음 오프닝 때
2: 네.
1: 그 사연을 써주셨던
4: 리디아님에게
1: 지금 유쾌한 유령 티켓 두 장을 발송 이메일로 보내드릴 거고요.
2: 다행이네요.
4: 축하드립니다.
3: 축하드리고 아침에는 없죠 연극이?
4: 네, 연극 저녁이에요.
1: 맞춤입니다.
3: 맞춤이요. 네. 네.
1: 그리고
3: 그리고 추억도 사가실 수 있다.
1: 추억?
3: 추억도 쌓아서 가실 수 있다.
1: 아, 그럼요.
4: 아, 그러네요.
3: 호주 와서
4: 라디오에
3: 연극
4: 사연도
3: 봤다.
4: 보내고 당첨돼서 연극 보고 왔다.
1: 네. 네, 그렇죠. 그래서 저희가 더 이제 남지 않은 호주 생활을 저희가 서포트 해드리고자
2: 네.
1: 많은 경험을 가가지고 이제 행복한, 네. 행복한 네. 생활을 보내시라고
2: 네.
1: 저희가 티켓 두 개를 보내드리고요.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쿠폰님 다 이렇게 바로 오셨을 때 같이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죠. 그래서 저희가 댓글 달아주신 분을 뽑았는데
2: 네.
1: 두 분을 선정했습니다.
4: 네.
1: 축하드립니다.
4: 축하드립니다.
1: 영다 JUNN 언더스코어님 영다주님 네, 그분에게 네. 저희가 티켓 두 장을 보내드리고요.
4: 축하드립니다.
1: 그리고 제니 제가 읽어드릴게요. JENNY O 언더스코어 ON 제니 유님인 것 같아요.
3: 축하드립니다.
1: 그분에게도 티켓 두 장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2: 와우. 네.
1: 그래서 티켓은 인스타그램 이벤트이다 보니까 저희가 DM으로 보내드릴 거고요.
4: 네.
1: 이메일 주시면은 이메일로도 발송 가능합니다.
3: 그러면은 회차는 본인이 맞게 해가시면 되나요?
4: 아마 네. 링크를 보내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.
1: 네, 그 할인 코드여가지고
2: 네.
1: 티켓을 원하시는 좌석이랑 날짜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유효한 그 티켓 그 코드를 넣으시면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
3: 할인이 무료.
1: 네, 맞습니다. 네네. 그래서 두 장 무료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파트너나 친구분 데려가셔서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
2: 네.
1: 네. 그리고 저희가 또 다른 멤버십 이벤트를 진행 중이죠.
4: 네.
1: 그거는 이제 저희가 지금 6월 말까지 진행 중인 이벤트인데요. 이벤트 참여 방법은 똑같이 인스타그램에 공지가 되어 있고요. 인스타 팔로우 후에 아래 댓글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메일은 영어로 alive, A-L-I-V-E 90.5korean @gmail.com으로 보내주시고
2: 네.
1: 이메일 보내주실 때 사연이나 그리고 응원 메시지, 고민 등을 보내주셔도 되고
2: 네.
1: 그리고 거기에다가 받고 싶은 굿즈 선택을 하나 해주신 다음에 자유롭게 공유를 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다섯 분에게 1년 멤버십 무료 가입 혜택과 이제 선택하신 굿즈를 보내드립니다.
3: 굿즈는 뭐가 있죠? 우리 인스타에 뭐 그림은 있는 것 같은데.
1: 네, 그래서 네. 굿즈는
4: 모자
1: 한 9개 정도가 있는데 마우스 패드랑 마우스나 티셔츠 그리고 모자 그다음에 머그컵 그리고 뭐 비니 이렇게 정도 있습니다. 디자인이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.
2: 네네.
1: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참여 부탁드려요.
4: 네. 양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밑에다가 멤버십 써주시면 돼요.
1: 오늘 훈민정은 화기로 했으니까.
2: 네.
1: 그리고 오늘은 또 우리 채널 선전도 이제 해볼까요? 이어서 보이는 라디오. 거의 보이는 라디오 매주 풀 버전과 릴스 올라갑니다.
2: 네.
1: 그래서 보이는 라디오는 굿모닝 프라이데이를 한글로나 영어로 쳐주시고 네. 그리고 저희 구독과 좋아요 좋댓구알 네. 많이 부탁드립니다.
3: 인스타는요?
1: 인스타그램은 굿모닝 프라이데이 한글 또 네. 영어로 굿모닝 프라이데이 이렇게 쳐주시면은 팔로우 네. 해주시고 댓글 네. 알림은
3: 좋아요
1: 없으니까
3: 좋아요 눌러주시고
1: 좋아요 하트. 그래서 많이 공유해주시고 뭐 사연도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방송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네. 같이 만들어가는 방송이었으면
3: 그렇죠.
1: 좋겠습니다.
3: 저희가 또 저희끼리만 얘기해봐야 뭐 매일 하는 얘기가 비슷비슷하고 여러분들의 사연이 있으면은 조금 더 풍성하게 네. 같이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
4: 네, 좋은 인연은 사연으로 만들어지는 거네요.
3: 뭐 사연이군요.
1: 아니 그런 사연도 받아요. 뭐 남자친구 구합니다, 여자친구 구합니다. 그런 사연
3: 정말요?
1: 있잖아요.
4: 그건 사연이 아니라 광고 아니에요?
1: 광고. 아 광고도 받습니다.
3: 오, 될래나?
1: 모르죠 그거는.
3: 어쨌든 뭐 주제 없이. 뭐 어디 국한된 거 없이 그냥 평범하게 나눌 수 있는 일상이면 다 좋을 것 같습니다.
4: 네. 여기 하나 만들어야겠네. 아까 그 우리 리디아님 것처럼 우리 뭐 사연 미덥 같은 거.
1: 진짜. 근데 약간 이 그 약간 듣기는 게 뭔가 그 청승 맞은 사연 느낌.
4: 네, 한번 청승 맞게 생각해봤습니다.
3: 네. 지금까지 달디,
1: 시아 PD,
4: 신희준, 연출의 시아 PD였습니다.
1: 오늘도 여러분의 아침에 잠시 머물다 갑니다.
3: 다음 주에도 좋은 이야기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.
4: 감사합니다.